ngrengone sina chunjune zumri le ta gawe didine ge zumri ge tome boshi di orba tengje ganje jangya da ganga jiksose gabuchi ya da daya di ditang zumri si ji lesa di kuju has kumarwa ta danda de di da ma en din de sre do ene di ngrengone sina ta ga zur lu te ha gu re lu te na ga menda yorba na ga menda ganje ta ga sa zom ge da ji ne yigi lam ne che ne ene ga zu zumri la ya ge yi ne re fi yi ne re da ta la ni ne re ba 어디든지 두스치데 지주잠바 로에 겐 가라카잠다 집은 나셔게 강디라 바라 로 아레 베디 좀리디라 가다르치 베디 지그리디에 녜 샤샤 샤네 어 호자가 호 머리 룩디네 가이 베디 지리 줄이 두스그메 어디제제 다 딘데 간에 지자네 머리 룩디 레나 람자디디 람상 나 주마심데 쳬그 마라 다 자자 사노도 이거 봐 그래 딘디제 좀리 고라 가다르치제 에 딘데 시 샤도만데 응지디게 샤제 에 딘데 쟁제 딘데 유튜브 봐미 랍타나 라네 시제 어 인데 지구요 딱 안서 디디 다 디샤게 딘데 마레 디디 안서 딘데 에 로브정 그 코르포 지부 딘데 요 마레 세시에 토비 딘데 요 마라 에 루텐 나가 가가가 야고 자비네 배진가 좀리데 야 두데 시부 튕고 와레 그래 봐 다 데이 인튜브 봐 찌네 다 디미 현재지레 찌데 다 소소 케제네 체나 장단디 베디 딘데 주면서 다다다 nga chinju ne be chine le shu sa sha sa di ka sa de ne chinju ne chine le shu jo in de de ya de di de ang di di te de sha ang lu de yin ba ne di gan de sha e di ge ka ka wa le be de de ya ke la fe de ya ta de na lo to chu ya ku ke na lo chu ya ang di da ga se de u da ga se ta ki ye mi king de yo wa chi ji de ya di de she she si gre e shu go nga be de ge de ni lo ta le ju da ta ki ye ge ga tugu nangri, tati peti khora gyuna angsi khora maari samsa kungu yobda o gongcha nga tinte tene le khe sing maari surdu piyu shaache te tene le khe mewe sada ta chungri, kancha gela thone le thoma chu tonta nade o tu piyri e nge lente u cheche kishegi ya tinte chega chiro ya koto xie xe kya u tegri o ta chung cheche nga chungdu ne tabi kancha zumri de kabwe shibu yotele tu cheche yongbin tele sha ta labda tuyan thotu zamba ane zumri tibri ta jidu ngando ya zum 좀리 다 지자는 시 말에 지자가도 좀리 뒤에 쉽죠 알아봐야 다 도심 미치 용내 시엔다 용료를 제레네레 간서 녜마다 둘나 다 망고 쉬우자 그래 아자 시에더냐 샤르 카유제 시에다 기스야 생각해 어 자디 야가지를 봐 덜게 좀 봐 자 간정원의 시에는 배디 좀 뒤 소소 좀 뒤 배지 옛날에 빠르게 놓고 둠다 이제 시부가 좀 아 뭐 항상이야래 이제 뒤둠녀지다 야요를 요말 뒤샤니 얘기를 놓고 둠니 뜬 둠는데 다 빠르도 딘데 뒤집지다 되는데 이제 항상 거야 이제 봐 딘데 지다 거야 요말이 에 딘데데 배지 삼해벽 지리 디자는 시 이제 말이 어 딘데 먼고 이제 말이 아니 이제 진용 당마지 표정 일이 사과 애는 게이게 이제 좀 이제 돈이마 좀리 빠르마 줘봐 티샤지는 좀리 빠르마 이마다 티지 하고 말아 좀리 빠르마 근데 이 사고 거절 직된 거 유매다 규고로 요마 티지 하고 말아 부르 어디 이제 굉장히 내 딘데시 표정이 이 살빠는 가서 다야 망쉬지로 봐 어다야 망쉬지니도 봐 딘데 따뇨 어디 이제 따제 에 디가베 에 근데 디가 로라 빠베리 다 신우 루중 관계 진짜 좀 진짜 진짜 통하다. 소소 소하다. 니부 싶죠. 소소 잘 보시고. 이게 진짜 통하다. 진짜 통하네. 다 진짜 간다 간다 좀 전에 간다 전제 거에 좀 봐. 지지 집에 지지 집에 좀 진짜 제제 전제 거에 봐. 시로 봐. 어디에 제제 어디에 망 제디리 미사례 사지야. 일러다 제제 미사례 사제제 제브레 에리 양과 지나로 추주로 제브레 에니 견정 제제 엔티데 개지치로 제브레 신예인데 된다디데 전에 지도가 좀 잘 와. 지지 럽제 소하면서 시라지도 유수요 말아. 진짜 이 낭대 이제 통 동안에 배지 통으로 다다데 다 로디바 집주 자란 부지 좀 셰야 민동아. 셰야 민도데 어디데스 통 앵아래 진짜지 진유. 애디도 이제 이네 뒤 이걸 구부래. 지우지 소세 제베 디르다. 다고 구우제데 거기 저희랑 섬사지 어디데 제제 잘 봐라 딱 봐. 뭐 어디데 다 나와지 드네.

0: 아과르마데 고주 뒤주 민도가 어 굉장히 진짜시 고주 뒤주 민도 사 굉장히 포베디 예브리 주고 베디도 레용 예 민도 코트 전바데 뒤에 통야 민도가 작발 그제 되네래 민도디 거기보다 민도 진짜 통거와 심해 진짜 통거래 라과동의 쉬는 시리 북의 낭도 럽제 낭도 있는 뒤중한도 도나치하다 가서 서로도 근데 제제 뭐 도시체 고야님 다와 그제 지내래 에 요마래 에 로다서 저 다 경제 소소 삼야디 다 경제 내 그제 지내라 한다 진짜 사과들 꼬베 내제디 레민도 잠그도가 에 소소 레 하고 봐 어다 디네든도 심장에 뜨그린 그래 제제 진짜 먹고 뜨고 말이 제 진짜 먹고 때 이제 안절 티저 드디어 깨다 집절 려니 슈누스 녀절 려니 슈누스 어 드디어 친구절 어다 려니 슈누스 어디바디 디가도 뒤집 나라네 약수지 차버리 지자체는 네 말이 되죠 좀리 주고 말자 이래 좀리 지나라 시부여리 어제 띵 알아라 강요 체제 소세 그때 소세 나가지 소세 막에 달칸치 소세 나지 나지 아니 뒤뒤 내가 슈타자래 다지로 거니 등고 용비요 답지라 대리 임비요 대지 다인 거가 다디죠 다그래 어디 자지 뒤뒤 가서 지그제로 놔요 말이 놔요 말이 슈마왈 때거리 어 놔예다 놔매베 감자지들이서 제주 차단하는 제주 슈월놔리에서 놔린다 이제 기부 시부자로 놔와라 자팅 이제 다야야로 어딘데 제제 두서거랑에 시부다뇨 어딘데 제제 아래 딘데 때도 아마 딱 그래다 살롱용야라 에 좀리래 가자 좀리 딘데 시저 자야 시부지 변도 중샤 디나로 좀 예봐 뭐지 양 좀 치다 근데 럽치기도와 어디 이제 제제 야르치자
1: 죽게도
0: 쇼게로 이제 다시 럭티 나올라다 디얼바 가자 둘이얼바 예비 어디 최베 아니 망제디 디데올라다 어 쇼르다 제야디 딘데제 에이 야 제딘데 시부터 거라 양한테 제딘데 디다 디디베디 그룹 겨주나로와 겨주바지 겨니 자숨데와레 자 아니 삼로쟁도에 강아 단사자 엔 대비에 따야지 에 네마 비슨 사보도가 뭐디 뒤다바디 뒤 네마인데 갸파르 직제브레 엔 뒤도 좀 봐야 시부도가 배자잔 뒤뒤는 좀 뵙디 개요라 갸자 쳬베 라바탱이 보다 마사자레 좀도 링게지 다베 뒤뒤바디 시부지 덜접 충분해 어디 뒤뒤 홉디 테마 되네 정거 신의 작바가 나 먹어 채소가 먹어 채소 다 먹어 때 뭐때 다디 먹어 채버 셉듯이 체내래 뒤 죽고 체내래 방고 시부용 거요 강아지 어둑제 양디 고기 고기 제 어둑제 강아지 다니 어다 전체 쇼진 시부 태동아 띵에 셔야 옆지리다 딘데스 없다 인데 시부 태마래 뒤 고두 가이스는 안 좋다 년지에 뒤에 요 말이 애는 망제지 이게 로주거리 이게 로주 차과다 뒤뒤 아니 쇼대 계주 겨주로라 뒤뒤 다 로저 치모지 로저 치모 제가 맞아 가래 제가 맞아 그 뒤다 봐 아니 애나 쇼기 로저 치모 좋아지게 예 다서서 규요브라
1: 좋아서
0: 용돌이어라 어디 이게 좀 주지 키뇨 좀 주지 다 뒤뒤 비이네 TV 와 비이네 서도다 코멘트 쓰냐죠 저도 신예지제 디네 고모토스 보모시제 다 디게디가가 예 랍터 차제 엔딩데스제제 이제 단제 그제 딩리 랍터 그제 랍터 치모츠 에 신이 좋아하게 난대로 봐 네 점도 집에 단고디 단고디 제제 딱대 구두게 이제 배주 좀리 교재를 꺼야 그래 저는 좀리 교재를 꺼야 그 남자 떼어서가 떼는 사배 니버지도 야 젤링 신예지게 젤링 제제 콜라 다디 거지 시우충아 디네바지 참 맞제바 당가 디디브제바 다 디네 고스는 디고 디디 격려로지 맞아 디디베서 디다가 나네 어 람델로 슈베스디 어 딘제시
1: 나글라 갑티디 다가나게 소도다 코모소스다 펜조 좀리 주제를 거여 봐요
0: 어
1: 디디 양지 베기 좀리 주제게 다 디뎁디로 와서
0: 어레 디디
1: 달로치세게 다 디부다 다부지로 와긴 디 갑티디 한 근래를 찾으나
0: 어 다 디디 둘이 주제지 또 치셔리 안 된 건데 따로 치야기 에 신지림배 자 에 둘이 정매 에 뒤집들 봐 다 띵 아주 때문에 간제 밑에 도시들이 다다 다다 제례 종용 밑에 도시들 어디야 자기 쉬워 간서 뒤 가서 둘이 남나 슈티 때문에 뷰이 더 뒤 더마 나가니 간제 별조 둘이 주제지 지동 이제 제주 템배나라 사트윈 체브라 사트윈 지자마 다 디디 간데 좀 봐보 차비라 이네레 런디 벤조라 이네레 콘데 좀 먼고지 디나라 베나브라 디더 디시베 야시메기 개발 진짜 둘이 진짜 먹고 떼어놨어 어디에 제제 라바도 데 박자 접수 된데 두유 매도 동래랭가 어떤도 약 먹으리 자신의 대비랑 되어서가 거시고 어디 대접 가는 전 자제 엔 대비랑 장만 되어서가 야 대비 대비라 야 양자 대비 디 인가 시부 시부여 엔디 돈도이나 나도 도마 좀리 람다 티녀들이샤 어디데 제제 在年嘛，人家不中个，人家都是从叠被么子，哎，人家听着都是叠不的。在第一个了，俺这人家在年嘛个新年在年嘛个新元节在俺在三十多个新元节，他不是第九七月刚去了吧？哦，第九七月刚咋了？他谈的能行嘛嘞？他谈点个那些呢？就咱听着不让个怎么个女的吃上药嘞？他难得受不了嘛，就提早俺个地了解药嘛嘞？我在俺这第一个都得来就咋嘛？他听着不怎么的？他比修穷不了，路了解决了，俺在眼熟呀，俺总理了清白干的吧，他他这气血干了不了，总理了你跟个拖拿去，哦，去年忙过，今年忙过，哦，哦，这几个够了，哎，俺茶农就不要干个了是吧？哦，第俺们这个茶农了，退了不得西不去，就完了吧？哦，今年几了累不了？哦，但俺这时候在呢，但外地今年什么的，他说是云江年阳开始要的。
1: 那他定完的呀，给拉了整的树上就整的就糖尿病拿了啦，这送到给拉去。他呀，你妈搞了就拿了啦，你吃个没事的，他老早早的话给嘛。这个参谋了，你怎么了？感谢又叫家家的都是吧？啊，对嘞，给拉其他我呢，树那里搞的就感谢又不打，你感谢的谈得不多，哎，就用家家修又是吧？给嘛。他对，他那讲了给拉，给拉个什么样的他拉的是？给拉个嘞谈得不多，就用家家的。总理赞不的罗个，他把都跟那个你这总理明白个样子，抽象的怎么能够罗个？
0: 对，
1: 他跟那样抽象的呀，可都是搞错那个了。
0: 他抽象的这种国家，国家科技呢搞错的。但是俺肯定是不的是那俄罗斯就那些，人家俄罗斯国家的吧，他那谈代的，咱们就这个统治的，大概呢，因为他不西部中间按照中央研制列公的研制了啥参照是吧？我在第一套了。谈过陈佩斯的朱时茂的草木植物吧，哦，草木植物的第一个是陈雄同志的谈过跟这次的是南北的，就在鲁布林去，他们就对个陈家的腊渣的吃皮我们家的，人家南北的懂啊？但俺这后盖的嘞，不但俺这泉州的姐姐，但俺这青年人呢，在讲个泉州要的，人听的嘞。야고로진이미도가라무디근데근데
1: 진짜
0: 어라도야주임도베서제브딘데가블락셴바게딘데넘버텍서텍서춤버리야라버진데주쳇버리데차용수상에어담저저가게에디게자기용수접자가가탐여버진데주는춤마송가어두뭐주버리아니슈구데지구주코지로라간데저가케제에렌저여봐저가케제렌저네아니정용게에담주저가통제기전도앙당부터녀리녀뒤잡아애니가지뒤두루리제렌서레사리리제렌서레사애지네지뒤종용라애니디제스다도트람체종용게진데전도녀기인스에간게데데가사담자두에세자담리디뒤아주녀리사과땡글바다자도마참서뒤잡아지용녀용녀레동아애가이게리애가두스템도지녀인지뒤잡아애니디뒤애가티러지对不中啊？哎，人家提了就是中央研制那个罗扎的这个药在嘞，所以第一年嘞提特别顶嘴名多啊。哎，那都是姐姐，哎，那王姐的，王姐的，哎，啥个记者都对咱吧，又下不来提嘛都是。哎，可能明我那姐姐，咱也今年他提的可以是多啊。哎，那几个可能都是不记得话，什么顶嘴咱吧，咱提的我也没找不着，我都是提不赢。哎，都提着提着，看来是呢，俺这没吧。六十七毛的是年纪，体温也，我都接着当兵的，我同志就我都是直接。今年连你妈一年的没是年纪，年纪体温也好低。哎，你这呢？这个年纪的，过去咱们，过去咱们那个特兄弟姐，哎，你爱谈过咋个？包括那个领门啥着的？哦，这体姐给昨天拉的密码了，昨天拉给拿了解下去。哎，俺可能老，俺可能年纪小不中，俺得了吃不的。这些被定位了，可能明确。哎，你那些人不都是证明当在顶在是我顶在姐姐另外个老外的头部面，我顶在姐姐蒙古的顶在是多久用不着了？哎，你按照这个对应起来，你提不的？我提那个爬过那个领面上， 哎，修的吧，俺这地啊，芒果节，俺们让家种个，左右两个，面前山地树呀，俺左右看了一年嘞，第一个就是那个地面上吧，我这个山地树节都是奇怪的。哎，当初刚刚都是，这种那个牛不牵不成，偏牛牵不成，就是吧，俺这天年个了，但说说各地媳妇都不多啊，说说这边两个在宁波全部了吧，我今天是那啥。别像那拉瓜拉个毛茸地个要吧，人晒拉瓜拉个毛茸地个，刚刚就提不得。我都觉着，咱修这顶这来啥？看啥？我他妈主要看着，总不能让我修不得。修个俺嘞，三年忙才第二年的，想不到不得啥。今年俺在俺都春年的他，我也咋不修不得？春年都吃不得，把这刚刚下过来，叫他把它吃过来。我今天这这，他接不落了，总不能今年哦。一旦下过嘛的，就是没搿个新的嘛的，就是他底下他没搿个零零零在底下掏的是不清白的，他搿个车面给接不落了，中间就要把的下过多啊，哦，接不着面的，哦，第二不是水面的，看来看咱下过的是，咱前年的、前年的、没前年的，咱说说的接不接，说说明这人不远了，咱底看零零差是吧？我今天是接接，我都是的。
2: 这样，让有干巴一样细，是不能行。跟喷灶扎些垃圾，先把为本种咱们准备起，弄个炖垃圾，推出别些的准备，人力合作。小毛人们打不住你，修作一把，我说把这修好。因着我们热辣咱们预备，人力合作提高灵感，跟喷灶扎些垃圾。白天的呢，我没在南区，培训给咱们就是一啦。但呢，你培育了培育历史是将饮食之雄。
0: 咱学你对了吧？这单个多少钱呢？蛮钱是正宗做的，正宗的开始呢，他外地七年的外地学你他三百寸样的学你他这种做了吧？我的这种就不来干了吧？哦，地在印度上吧，地里头啊，地咱种土里头啊，怎么不干个多少大个的啥？咱个来咱们那田里来大个啥的啥？他说这么些年的，也老也累些，咱几多年年月吧，说是人类出在的双脚干生月吧，说是几多了都吸气啊的，他内在着吧，我的看咱看咱了不是吧？我地里老种的嘛个田里头啊，我听见的，他人类老种的养个嘞。干新月呗，零点两百斤吧。阿来老总给腾年这个收尾呢，老总是年的地里多少两百斤。他年嘛个人家老总的，这呢原种个吧，他每几个人家这些么存呗，老丁这里多少了。他提下个人家零点老总啥的，人家地在家这个么多啊，地了早零点两百斤个钱，地在没地之外，人家在丁这里多少了，或者零点在六九几家里有多少。哎，地道就这吧，今年六九写着信吧，零年写着信吧，今年中八八的，我中六的，今年六八银吧就了，养过了啦了，钱就约不起，这些几个冤家顶天是这话，咱这是年出到钱就顶着吃饭吧说，中午人们大不了休周的，可热死呐，他咱个年头早吃药的了，一年嘞破个零年个。蒙古中西地涨了天国多啊，涨了嘛钱用的，哎，不用了钱交西地了一下，别那不随便丢那些，哎，时间干了连丢的吧，人家蒙古地地呢太多啊，别像像那样子耕种、田种、把什么糖果，这个在那当了怪不得，干家要吧，干家种点里边的地，糖果糖果怪难不吧？哦，提出个提军就是家嘛那时候，一般老些地家子，老都是怪难不吧？耕种田种。吃杨树竹苗跟有点竹的糖果上竹芽跟着，那咋办干嘞？哎嘞，啥叫本地的？先莫搞些，不要用个本地的汤嘛，知道吧？第四里年前俺在穷人啊，吃杨树竹苗，对那不吧？哎嘞，我就有些，我就怎么办着？杨家竹苗多些，大头干个酸那不吧？俺在俺都吃，别就吃些么子酸那不吧？我大头子干个咋奶来种啊？都见那西个在吃一百四十角的了，一年嘞，零年种子种完就干个咋奶出不起钱嘞？我听这些的，俺都俺大姨呢，她零年的月果的，她很多交不了吧？哦，零年没那月果要买的，零年的孙秀菊没那李龙的东北这边下，零年的孙秀菊没那康巴的沙洲一碰不红。 我今天在下，但引进民族人类是光天古都干了，但俺那几个在了几百人，但俺零年以内的、刚一年的，但蒙古籍不有那么多了。

야, 니히현 훌비투야 로버로야 모든 컨트레이션야 소미워야 니남미미야 콘효워야 러야르렌주야 더효워야 바라코지라야 냐하네워야 효전던다유호야 테디워야 멀라노도나야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니네 기사제베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지기 지시리 막둥기 롬로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체 교수님 제시 인단디 가장 기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베 중티 인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이시기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이야 풍성 처수도 해요 王者中国忙不地界地界中同志谢用就什么铁砂界被中地特动了铁松松起作起作就主义要来了盘战界也起码起码的主义要来地人地地地地铁砂界被中地样人当情不记者

0: 시사도 자사 창도 로마로 된다 이제 총진을 들어 시 차 대초와 시 리카리 된다 저들은 창도를 바샤 힘 주여지래 대저 창도 그 나로이나 상출이나 대 창도 그 나 창도 그 년다 가서 창도 그 절롱 탄송 다보 다 절롱 탄송 년다 가서 유득과 참아로 여지래 제달로 로냐 그 바이 들어 야 년다 나로 년다 가서 살 절롱 탄송 서와데 로냐 그 그리게 너 년다 만다 먹기 천원도 된다 주여지래 된다 인사전은 좋아 유르부터 된다 제티로 아니 나랑 위기치 정조로 된다 가보셨다 조도 칼라 쇠후도 딘처대조도 창도 그 룸바 된다 지래 창도 그 절롱 탄송도 창도 그 나 창도 그 사 아니 창도 그 뭐뭐 이번 히루 창도 그 리네 판송소부 됐어 된다 지 여차들 너 나랑 이나 지래 이지 정조 된다 지 가다르 때 레카 그 쇼도로 다 이지 정조 된다 나 지래
1: 제라 파이 창도 내이 사조가 사간 걸 로단다 손 되네 레칸다 노 넘어가 다 요빈다 때 처음 조연데 잡아 겐게 이 푼초가 창도 텅베다 창도 세어바게
0: 여르르
1: 다 때페 돈지 가보여레 나앙헤
0: 나앙헤 땡가 파이 사탕가 땡비 진짜레스 다 땡딘 좀비 난칸데 레완탄 다이 창도지스
1: 그래
0: 강르 지히 창도야 처음 당히 창도여서 나이 생바 나이 말라 저지 추서 양양 커서 떠나려
1: 다 때는 잡아 배차자 때나는다 당한 좀 브레이크
0: 뭐지 나 천재지래도
1: 텐지 통칭게
0: 되라
1: 샤고 보스레 천도고 괴세그르라
0: 제제제
1: 데네가 저거 조차디 잡아 양지 조차디 잡아 니 조제 뭐자 조제자 괴타 타라 반다 찬세
0: 제제제
1: 데네 잡아 겐게 양드네 그 유쇼데다 사쇼데게 지 다 그거 소차이는다 샤시우이는다 대초도 배 진년도도 연대 잡아 지 만잡아 사쇼 이미 배잖아 그거이나 도 우이 칸송세 사자 망부지 여르고 데네이나 사실은 달라 옌다 만달이 치치 근데 요새 아사자 게글로 세노니 마부지 공용도 걸라 데는 이 배차 이게는 아주 창도나 희나 제니 리니 그 신사세도 걸라 데나 야디나나 그 총디 첨보세도 데네는 이게 대긴 하마 리니 근도니세도 다든다 제이나 제 리니 그 자첨보 데네 땡사보 데네치 세는데 잠바 겐치 그 세나다 나도 그 사총 데게 테라 사자 데게 치라 코지안다 세난다 퇴지안다 세난다 근데 나지 대용도 거상 선론자 근육연하라
0: 나서도 근육여지래 또 괜찮게 숨바나 얘래 창도 초인도래서 창도 총근도래서 창도 메인도래 창도 창도 리넨도 리넨도래서 너 뭐부터 창도들다 또 괜찮게 산도다 그만이한테 창도 자단 날라리다 탐배 날라리다 파전 두들린다 텐도 지레도와 인급이 저 챙다다 되는 슬린로 따오들로 파토로 바타 라와 지도 니자서래 나는 슬린로
1: 슬린
0: 나는 천도로 바타 라와 지동 니자정래 나는 야 하사로 지동 니자정래 나는 막 옛날 그 코미로 지동 니자정래 또 저자우들 추기 창지할 따우들 창도도 내가 말해서 대어들 나게 다소 저러서 창도 초인도래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균도래 창도 리넨도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나로 그 들어서
1: 창도 이게 왜 세대 조치 세대 잡아 따따따따 지 리넨 다 틈바 당한 저 로지 다 틈바 근데 제 소인데 잡아 배가 존나이나 로시 세면다 근데 제 용설 겐치다 창도가 사가사가 걸라 다지 체크 다샤야이 난다 조치 왔더니 러지 사대 창도 인자 영어 또 옛날 뭐 제게 배가 여지를 걸라 대체 세나 간도 창도 그 놈네 그 리네 그 근자 테라 진짜이나 지 가현자 세나 마지우다 지 근데나이나 창도 그 만다바데
0: 다 안을 다우들 다 성 저기 송반하기 때는 가사 갈을 대지 창도 그 다 종카 주지 여러 된 좀 뉴스 요 말은 된 어느 전에 진이 그 나히다 지 나지지도 뭐 붙이 되는 대우들 배도 봐 항상상 된다지래 다 빼지 않아 아주 창도 그 자야기 자기름 만칸 그 자기름 정말도 칼라 디디에서 부지기 뒤로 가서 내다 담배 그 나는 너무 지동을 하죠 여봐 장장래도 된다 그때 몸도 자다 나는 두기 중단 옛날에 자다 나나 두기 단조 옛날에 대나 이게 탐벽이 나랑 선나를 세출아 대나 이게 또 저거 안 같이 따오 뜻으로 다소 창도기 저 옛날에 만칸기 이는 치더는 뺀 해본도 대나를 뺀 해보자 그 크라게 저 대뒤 저거 초와듯이 양용다 용수 삼아도 편성 초분은 생양도 그

0: 北京龙城年轻里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时期里空着北京里正举动下级人
1: 남옥의 퇴계기 남내년전쇼 간들히게네 센신반이 중야미마 군협 룽친 레군기의 퇴계 진남기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시구힌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디르쿠 싱낭키 중국타 몽골키 탄구젠 고구준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랑콜라 문진 치탄 그르회 갭종 시베 고 알베스 주회 캬롬 슈르교 소친부타 여러키 추소 도절라 죄감 침부제베 고 게크 페케키 각즈니 멍시지크 중쿠 켈레키 중겐 쿠르회 앙글라 추슈 로칸 치슈키 고 자벤키 마게 징로 사르페 럽규 강고 타지토 제괴페 고 야튼타 냠레 튠조르 페게 제르 적페 렁푸시 제베 고르소키 샴르 팅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센존나 몽크 게크샤 초싱치 다시 종키 양신 갸치웨 자당 토토 월렌디르케 사네티케 레미시키 제가 사르구이버 치티 페미토 그루웨 트럼프시키 잠토 용티 미세키 송공 춤제시 대유시 사르구페 춤베 낭토 마르테파 춘디토 럭투 가유바동시 可因素 말라키 윤진 딩고르 갸신 유시 원체 사네티케 쪽부인베 레미티 사르구파 말라키 안츠 럭투르 느즈미도워 싱기유페 마르포 용티 안소르 꾸미시지타 콩타 레조초 닌다 레가 종키 람파스토 사티 규구유 콤스타 초베 잠투 용디 럭투나 데탄 이민 데그유바타 페미토 그루웨 쳔바티 럭투 네 자사르 규바마세 몽크토 유페 중크 마조 켈레타 사네티케 조페 냠토 자탕티 송경 지베 방불양 교육시 올해 디르크네 페미 쳔바티 파스타 징부미친 디르티니 중국 장람 튕공 디소키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폐 신신 공시 니르공 지신 유부타 테니 중국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폐 경수 춘워 디르시시 민아야 몽크 계급키 사콘 갸체 듄주 하참라 세시 민주회 지그르키 슈킨 대뷔친 델레타 추레니 몽크 계크 변조르키 가딘 케진시갸시 중컴 쿠휴 냠시 인피 자당 퀴토 튜레 피게타 뉴주 송동화 지다 토뇽 용와 지그니 카즈구두키 튜웨키 교시시토 교류시 중국 장람 튜콩 신신 공시 락달 진동파 공민산키 오주체듄단나 니웨로세신 공스티 디지 특구키 추미 갸라섬라 송공키 체터블라달 체프타 몽크기급키 동부통주로 주족비에 칠시나 후르다슈티 디르구타 니에고르키 오케블라소 갸디블라 모투 구디단 유시 니동 니슈젠 류파스토 공스티 신동 체지타 니동 라덥진 지친 주차라키 오킵 갸딥 리그툽 총엽시 딩이 주로 거르규 배치 말라니 가공 딜드 말라키 파스타 중크

다지 시바기나 다치나 몽부제가 소소가 다뇨가 초아가 차진도도 레드 세바 해줄라 통친도 도나 시발리 거기가 산노그 휴가 로졸라 다스가다 통친도 도나 메요나 루인소 효리근인 가야 힘감 다친소 로소 조니도 로소가 해대다 왜 힘참바세 중나 뉴욕의 양다빙아 현재 람부토라 회토힌가 가시 친소 로소 타히 양다보도 왜 힘참보지 말이나 뉴욕의 현재가 차롱용제라 휴진 엠바마지 타완나 고힌 엠바마 언자시 힌가 다지 시바이나 친소 로소가 타히 양무다보도 참부 매비가 난처 조 현세가 형니 온도 제시되가 더 담보자이나 파마가 뉴욕에다라 샹티클리드도 루인 동리기다 제시되가 뉴욕에 루인선 동안나 거기 롱히치와도 지롱 냄보소가 공히 냄보만자리가 주친조 제시되가 해버도 다손 파마 문용아제가 롱롱수수가 뉴욕에다라 샹티코안나 뉴욕의 희가다 인보마제도 공피 인보마제 자식가 최메레가 뉴욕라 샹부 이제다나 대가 뉴욕의 생강순정아 천원연지라 휴진 인바 대화나 거기 마힌가 네버도 수소라 샹더슈그발리 다 마힌라 파 존조도 조그이 마히바 차블린라도 친손도 시촌니 춘린지마서 파윙겐도 겐추 쿨마히토 던지찬의 힌가 타나 파마카히가 룬소소가 뉴욕 뉴슈언도 농축가 샤쇼티기라 낭미도 겔리 숭리 던지 힌가 던지 이윤두 뉴욕 멜레비가 도요티기 양골샤고요가 던힌가 던지다 유르모마제 송나 뉴욕의 군수 양무다바지 차와나 공시라 자르힌가 대중마 공시다 주감무자무여 힌가 니반자이나 파마요가 뉴욕의 주위가 저와다 토티클레도 다 양다바가 로소세대다 구제 메바다리디가 지나카제가 소소가 뉴욕의 농추효와 리디 거기라 농추효리가 주진다 체인바다 뉴루메 더럽다 뚫리가 땅 안주 좀보마가 로소 문제바 더 룬투 메토가 니동디 동신가 던지인데 탄제서 다 뉴욕의 나이나 앙자도 진난가 철라 세즈 문디와 차리 닌카요 힌가 더러 파마가 자족가 체바디기마 포위치도 뉴욕의 수술라 순춘추마제요나 란상 준희와나 파마가 다 자족 체바다니 유토이신가 파마여드가 뇨엘라 자족 체바 제바다 다로 파마도 뇨니바가 다 제동냐마도 뇨요가 친손가 조시 마더박진가 다 뇨요다 시초토 샹지도 자주초와 노도도 가치 다 시초토가 뭐 득자다 니에벌라 챙글가 란린 조리가 닌가 치모요 힌감

0: 안녕하세요. 제기로 총초 되는 곳도 야랍 접전을 다 받던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죄 말이 빠나 녀우츠 총초 되는 곳도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시 오게
1: 아쿠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용초초 시바 진라 로란 세저 디시도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셈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인제 용제 절고기 용스초피아 저용제 신칸비나 제라원비 디뮤니세 미니나 제제 두드르 구두게 상화연이 저용제 신칸스 호와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도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안당 타이자 모비야마 달라모바는 마음 먹게 마요 거가 차 신이 보리들이 추선도가 대인들은 안 쏠란 쏠바이나 다고 이모다 아 추누라모다 아 아니실라모바라 소바가다 지모바가 난나데 지츠고네 즉이나 그 저머 잡아다 버더니 뭐지 열이 되면 자다 대속은 나니자 치 아 내가 잡아다 치 내가 책임 잡아지 처리했으니 이니 아 몸비야마 달라모바는 신이다 다다 다니라모바 단 다다 다니라모바세나 야다 랑게지 아더니 민다 다 민다 영가 하버드 처리지 아니 그 슈소군은 아니 튠디비게다 등상게 샹이 사바데소게다 아르라 아 단위 간에 간에 랑게 돈은 단위 간에 간에 따기면 다 뒤고는 가서 뭐 뭐지 뭐 내요리 단 데모 바데 처리세요 아니 조진다고 지 잠마트나 요상다고 지 시마트 바이나 아니 마음 바라 처리잖아 아니 세대지 베게지 마 막이나 딱고 막 눈이 봐 막 맞아 봐 아 니까서는 막게세야 되다 뱀이지 깨지 막이나 아니 마음이 바지 창로고 요리스 진정에 바이자 아 아니 다 민거 리바 다 남양대 소랑 가서 로조시 예 바데 주니 아다 민스야 때 같이 모으다 보지 임받더라 니히 아 땜모으다 보지 니터지다 아 아니 가서 뒤진 거 초하는 거나 강의 주니 거니 아 아니 아 타니사바 그 민진대서 소만 다 배시 돈이다 하장 같이 모으다 보지 찬두스 오다 데리 디세 고왕게 아 드니 아 다 미다 친이 멋졌던 오 데리 치된 가서 그다 아 난데 뭐니와지 가서 시바레 아 다 데리 그 혼전지 난데 단절 때 아 가서 상의자 지그 조아니 마규진 되게 너나 좋아 담보의 강의 있어 봐이나 아니 매당 체닝의 멋져도 되라 저스 먼저 왔나봐 니여 봐대 간에지리스 아 멋져도 먼저 니여 봐대 간에지리스 야디 에 나서 상의시야 이거 좋아 담보디 아니 좋아님바대 강의 있어 봐이나 실 되절지 매당 아 되니 지저지 미 니가 연봐 아 여담메스 대비지크 돈이 아니 사기치스 어다 내치리스 딜어 데랭기 다 송생지 아 존이 단절디 조안닝게 바디 디인들아다 생게 남바크 조안디니 주 거라 생기지 당니 아니 라나소스겠다 랭간랭다지 자고사리 어다 디쇼라 아니 산노치 다루시 세네 어다 휴지데니 아니 데랭기 다 송생지 참데 너나 이야지 자히데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핀초다 지소 다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또 말이오 그 말아 티데비게 둘 쿠파 드롬노 그 노슈레 헤만디 그 마드데 바베 탈라티디 모 나가쇼네 헬다 아제르 그 까체 마디 하바시 부고 버드 나제르 그 까체 마디 모 세디 나가쇼네 리트 슈도스다 헤노 소리 디 셰바스 미 따르고 그 틀모 장자메 달다게 까체 토디

다기 체차라야 야르부보야 까첨 코디리야 첨카 마르보멜이레야 첨요보야 오모셜이레야 이네보야 아르부카첨리야 달라라보야 라코코다셀야 테코두보기와시리라

ཁྱི་ལ་རང་ཞུན་ནས་ཉན་ཁ་ལེ་ཡོད་ཐ་ཁ་གི་གོ་སིན་རོ་ཅིག་ནས་སང་ཡོན་ཇ་ཁ་ཤི་རོན་རོ་དུ་སང་ལང་གོ་ཐོབོ་དང་དུ་ཁུང་ཐོབོ་ལོ་ཞུ་ཅིག་ཅིག་དང་དེ་ཡང་བལ་ལ་བི་ལེ་ཁུར་ཅིག་དང་ཐ་རིན་ཟན་དོ་བ་དང་གོ་ཡོན་སར་ཙོབ་དོ་བ་ཡ་ན་ཉ་བ་བ་དོ་དང་ཉམ་དོ་རང་ཞན་དོ་ཇུམ་མོ་རོ་བ་རེ་ཁུ་ཏ་ཁ་ནི་དོ་བ་དང་ཆབ
바 칭키 테피오 감니 고라 송쇼시구 감비 시로도 대총아 드무루 가데 드제 게콘케 헤고다 다차 샴부소 사니 미션 포주르장구 칸데 트튼비에 쇼튼 따라 고른데빙아 칸텐시구 닝니 추르튼갑 자차다 테제 뇨도와 덴자키 토사포구 론탄란 야나 양 사사데니 녜요시무루 추르 튼조 옆이 희제 차도와 사이사라 따이시데 뇨도 조롱고 효닝제 렌데산 야나 토사 주그발레 조롱데니 주무루 신동란제니 녜요시무룽라 양서제 사동암 야나 바도당 도풍그 자도와 감무루 딱처라 바타체지 제총앙 조롱고 드니소 로무룽와라 드윙이진히 구구 섬네 출록의 노체 유용두 자차체가 탄고르제 초 초가당 로 준데미비 니수 유메라 양세다기 시디 니비 자직시구 니부가 타니서는 존유빈네 원라 마단 제소 준노르포와 원라 겐고단 초고 네바라 왕부 쉔제기 부지 옌네 메옌포구 토카당 동부 첸부 장토보소 여사라 보강토시구 르코도 자참바치 장부 조왕 양나 도롱코도 모로 강토시바당 초록의 마치와 응고시구

0: 三个大伯祖，带领个保障龙城年轻力工抗击龙城节，七六个在连城雄山的亚军营，连城的总督大左雄八老家，一些亲国跟江苏部族的营，交警们到抗击龙城节连城严大审判了，各是有带领这样么？
1: 나라 나랑께 미탑제 로지여라 제라 치랑께 메치 뇽와 장모양 여시
2: 제다 나이 주비에 메치 휴란리에 제라라 장슈 코즈다 메치이 카쇼헤 뜨진나 나지 레치제 링기제라 웬기양제

0: 但是他年马的新年的年马的学院现在俺在三十多岁的学院现在在地区区外干去了吧我地区区外干咋了他谈的东西嘛的他谈点我的现在就他听着不让个总给绿地吃上药的他难得受不了嘛说提上个地了解药嘛的我在俺说第一个就在来就咱们他听着不总的 캡이 쉬우 좀으로 루르 개주네 안당에 쉬야 나좀리라 침베 다 덜게 치셔 갈래 그래 좀리라 미건게 에 도나지 어 지냐만 고 떼냐만 고 어 디대지 그거라 애가 살로 주베 강래서 와 어디 아미지 살로나 뒤럽데 시부지 좋아요 와 어 디대지를 리에 와 어 땅 안 돼서 때이나 다 배지 디네 숨디다 소소 윤정년야 가지요리
1: 저한테 좀리 잠바르 로아게 아바두 겐라게 에너지 좀리 멤베게 양간조 첩슝에 좀난 거를
0: 로아게 네
1: 되게라 양 첩슝대야 그들을 싣고 좀나게
0: 다 첩슝디 제동 국제 국주 거지네 거소 자진가 근데 수버레스나 유럽 겨주네 제 이내 루로 국주디 봐 다나 단다에리 담주대가 통대디 자게네 아니 다른 보시 부중자 안다 중요한 연재를 내고 온게 연재로 사천자를 봐 어디 뒤터라 당고 챔베이스의 조시마오의 토마첩을 봐. 어 토마첩제 디가사 접슈운 통제지 당고 근제스리아스는 남바디 유델루블링기 담제저가르 첨계기 랍자기 첩싱오미야기 이제 남바지래도 봐. 다양한지 회계기들에 다양한지 전제디체제 다양한지 진예인에 다양한게 진도요제 양진예를 야고로 진님이도 갈라는데 근데 근데
1: 진짜
0: 올라도 야 주임도 그래서 제브리 진짜 갈라 셴바게 진짜 넘버 텍스 텍스 충분히 야 잡아 진짜 두 쳐버려 돼 차이 용수 상에 어 담겨 들어가게 에 이게 자기 용수 직접 강가 창 유해버 진짜 유리 중화소가 어두 뭐 좀 버리 아니 슈구데 지구주 거지로랑 안 돼 들어갈 계제 에 렌저 열어봐 들어갈 계제 렌저네 아니 정용게 담주 제가 통제기 전도 안 담보디 녀르 녀르 잡아 아니 같이 주 리제렌서 리사 리제렌서 리사 애신에 뒤뒤 종용라 아니 뒤에 스타도 담체 종용게 진데 전도 녀기 인스 애간게 가서 담자 뒤에 세자 담리 뒤뒤 아주 녀레 잡아 땡거 봐 나도 마 담체 주 잡아 뒤용녀 용녀래 동아 애가 이게 리 애가 두 스템도 뒤냐 인지 잡아 아니 뒤뒤 애가 뒤로지 그동안 어 이제 뒤로지 중요한년들하고 로다리 시대가 요제래 소세이 이내래 뒤 두배 딩재민도가 에레도 스제제 에레 어제래 어제제 에 사고 직접 두두산 봐 뒤욕샤래 팀에서 제 에코라미 운에 뒤제 자야 뒤네 다 뒤에 키스 그동안 에레 시고 코라기도 스이베지로 와 제버진 뒤자 봐 자 뒤에 뇌마 잡아제 어두 스티비 에도 뒤제 뒤뒤 가려서나 난주 막봐 롭저 치마레스니지 티비니 어두 지저 담주대가 통대죠 어두 지직제 디네 레 네마니니기 미스니지 양직 티비니 어디 애니제네 지기아디레 거르담리 거르담리 접슌 티제 아니게 당고자가 바고낭 링메 사죠 어디 티제 게두데라다 미마라 두데라기 날게가지 애게 고란로 고란니에 시우춘 엔디데 쳇버리 그게 배팅으로 걸어 믹제 아니 민는 휴닝 버튼도 재미 단체 진짜 시 어디제 제제 능력이 나와지 도움에 어디제 제제 망고지 진짜 시 돌격 요구도 갈 아니 안 돼 뒤도 뒤제 엔티 티브리 어 디나라 바고나 링메사 아니 슈구지 방안 저 뒤야 망고지 아니 장정 종게 저 내가 믹제 샴디 슈야 안 저 가리네레 디가 두기 내게 디네 저와 어디를 람디 슈제 두스 키거리 에 전조 가가도시 지도나라 뉴버 챔버체 펜뉴 챔버체 뒤다바 나도 진행하라 다 소소 거기 히브 두부도가 소소 제베 내가 제 님부 총벌 봐 어딘데 쓰레샤 비잖아 라발락 모디 디게요 봐 요새 라발락 모디 디게 강가지 티브리 어두 제자 다 쇼데 딘데레샤 갈다 나 토마 주야 갈다 두브리 남나 주버리 Shukwa nga la tenye mangche tenye di shiama tamri sha. Jirne anta nga tu temye di ta ngoyo toku shibu ri. Temye duk tepa ta ba tiganga haku gure, jara pata chagri. O di te te te. Ta teblo la zubji chi nye. O jita haku kumari. Mi kage shingi mari dire. Ta tisha ta mi kage rinne ne zeti ya toru shibu chimba ri. Ta kange temye ki teblo la. Tumye chu yueba di kagu duwa. Gyabcho minne di.
2: Deyang, rangyul gyeba yiyang si sirwa nangshi. Gen pinzo chashi la di, kienpa we bionjong zam zhubi ji. Longo dun la ji tu zui pie shi ni zan bi rin ni lu zong. Xiao mo lang min da bru ni shu zuo yi ba ngui su ba zhu xiong yu. Yin zhu bum zhi la zam yue bi rin ni lu zong ti guo ling gap gen pinzo chashi la ji. Bei dian de ne ngay me zi nang ki pu xiong ke zam chu xi yi la. De ne ngay pa yu la pu yue li xi xi kyang yin xi zhu xiong.
0: Ta xun nu tu rwa, zi taan ga zho zho che ne, mang che che, zang zhung zhu ri. Ta ji zho nyam nyong yue ba, so se rinne yu chu zai di, song jo ga zin yue ba, so se ji zho lo duk xip chi ya di, ta ne zhe zho lo ba, o di gan zan le bo lo ba, o di di lo zom di ma nga chi yi do ba, o di nye ri. Ta rinne lo zom di ya nga ra ga zin yue ba, rinne yu nam ba zin ba, ale lo zom ki ten ye zaga xu bi na, lo zom si nye di re do ba, nam ba nyi. Ta nye ma ge nye lo zom di, zi na yun zhong go ba da, Michigi gende zesim chunbay, odin dheri zhunga. Ta tisha gende rinne lhokzum sadi yang di zha dhagi midwa. Di la zhor rinne namba zhi goya zhe, di zha midi dhiva yi gende dinte zhiri zhunga. Ko zha rinne zha lukyu zhik zhar yung zhunga. Eri di dha dhiyu zhamba, zhikne lukyu xie zha xinba, rinne xie zha xinba. Zhikne zhomba bodi, o zhumlu zhi, zhikne lukbu yinba zhila, yang kora ra la. Kyajyo yueba chiya, dikshi chigi yuanjyo dinte si rizu ka. Ta dikshi nge chota cheche dinte chibi ba so. Tsomo lukme dabru shu zu di karaya se na. Ta tangi ne zu zol chi yor di le. Inele pyoge rinne ki mungu zungshi chi zangla che kukudu ka. Zangne ma che yong che, eri pyoge yong la kienjyo shi chi li sha. Pe na pyo sibu tu ne chiya. E sa jie ka la le tu ta ba rinne mungu chi dine. Thar tungar. Pishasha na anta gengju, tengju, parma, thanggo, shikasik na tanga goya bari. Garcha yorba. Garcha, junze ripe re di, thanggu thanggu goya nabar bar. O ti shugo, ti gyunze sui tia muna, uba lo saya ki ti tia, lo tuk sui goya nabar bar. Gengju, tengju, cha yongsu chupe, gengju, tengju, thanggo rang chupe ya garcha, na tanga bar kaan li. Ani, saji bendita, xie moga xie, pyo yongge bendita thwa ma ziriba, di siri ne che nga ta chunga nga, cha yongsu chupe, doya nabar bar. Ani nguzhu yubse, nguzhu dhamma bata, yangchen chubha dhochi, dhato ganga soya nabruwa, anta ganga pecho chi shimba dhi soya nabruwa, o dhat dhonsu ganga zane re zongar, duk dhene shikze chi bhe soya jor dhira, inere rinne chungza zungwa yundu ganga zane chungba chi dhiri, o dhinte sire. Nganzo anta ina ta rinne da yugor dhita hendu jarbarwa, o rinne mena yugo yomari. Rinne ki suinshu chi me na rilun di tongpa chi resha. Rinne ki suinshu chi me na kangpa di sato yi pongpo. O dinte resha. Ta inchi minchi rinne zi ngang tuen kukudu kaan. Ta ngara shigate le jeba re. Ta nge rinne ine re, kaan ine re. Ta mungu chi payu naabar bar. Ta payu di la kutin che ya kukudu kaan. Kutin che di taba. E dinte chi na susu gyoyun gyoyunga yoy ba. Dinte chi ne gochu che. Chi na samsa che. Dinte chi gyoyun chi jie chunga. O jie jie, ae duksi nga chiya di gozamba yi. Ta anta shubhe, chesa nga dike shubhe ba. Ta chungza nga zonto mungu jio ri. 땅에 두시 시가 되게 생가 죽게라 녀로 로드인자 팀주치가지
1: 도심가
0: 어 제지치가지 도심치가지 서유머라지 어딘데 제제 두기 두기 지기 지기 두기 두기 지기 지기 제제 어두시 로드 지주 잠바 이도 중리로네 TV 로 뒤라서 두기 다 TV에 가가 사제 땅에 삼로지 던주 잠바 티니 티사야 주는민도 안장 내 토메 당고 티듀기 소설 삼로지다 뭐다마 서윤얼도 주담바 지야지 둘이 컴퓨터도 가라 어 딱 가진 체도 어 독체제 에 망고지 독스 휴거 커스 중고진 제지래샤 더더 독스 지디 담바 종 체딘데라 코라라나 바지 대체다 주지 그러야 진짜래도 와 지네 종래래래 지네래 시부티야도 어 진짜서 시부티 담바 에나 미치기 사야균이 말바 땅을에 레와라 녜디 야구 종회나 경계 딜레 염려질란 경계 딜레 티나나 야구 도성도 봐 시게지 찍어 말자 앵한테 배지 배지 거라 신내도 정원된 중 간다 기존의 시야 제요로 뭐지 시야 어 티외 망과 여고래 별의 시도 용야 별의 지자지야 어 별의 내지 진의 송조리 뭐저리 균지리 초용의 반도도 봐 딱 내 집으로 안 미치기 뚝슈기도 기계 원통 말와 어 당한테 좀 우리 자와 죽는 게 리니어 로즈를 지원한 게 이 니부여바 딘데기 녜엔데 냠묘지라 제시나제 어딘데스 죽나 야구도 선기
1: 네 했어요
0: 알
1: 그러나 저라게 보이는 시기들이 있는 차례나 달래사로 와요
0: 나리
1: 데인데 담마시디 타링 보든 말이들이야 에 간지 파유스디 미타메야지 제가와지다 첸라와 딘데지로 와요
0: 나리
1: 데인데 딱글라 차랑게 로드 페제제 아니 무슨 양자 저니 계속해서 파유디 레제 아니 그게 진행들이야 도시 진단도야 전화 신배 가르시는 게 맞아.
0: 다디 진행 소셜자 치월에 땡저 저러 봐라. 당고 더 말이 돼도 되게 그러 규유 생기도 와. 딱 마직 두지다 먹고 녜티 심바디 베티 카이어도 지레샤 오빠빠 잠지레 또 바로 나로로 베티 띵서부 시부제제 마신 베 차디 시부제도 어디 인용도 섭슈지레샤 어디데스레샤 나로로 지기지기 지부체국이 진례디 로드윈 고려아지 직진자리샤 지가 나가 참바다 그 띵자 망하는 거 용군도가 띵자 거지 근데 너 야제시 이빙와우도와 디도 김바제디 제 젠지 망고 쉬고도 어 다디 디네로 좀 그디 제주지 가래스나 에 룩규기 전다 룩규기 미나 어떤소 다 룩규 제제 어 디게디 오다고래 어다 진제래 지부 이정와우도가 어 이장망원의 용야주는 민들 어디 시부실 얘기 뒤에 야소서 서윤을 로우다 서윤을 루디다마 당면직 집에 죽이면도 야 니자 숨도 로우다 그 시에 니자 숨도 로우다 점서대 하마고보다 당고 루디다바 야 자용수 맞다바지데 뭔가 두고도 말했어 다 제네레 친사배 주고대야 야 주저도야 야디 가외부지레샤 그 시에 직 대장자 대벌이야 서윤을 집어지 편도 제조와 딩어서란 통도 공에 맞아 강가도 가라 어디 대지대 하고 조삼자로 지도 어 로카시 진짜 마치미자 뒤 딘데 강가 중대 임에 명도 있어부도
1: 좋죠
0: 동발을 맞이면서 저 소소디 독재 지무 접시 않습니다 어
1: 안길라 태양이 지 다 소리는 근데 차샤나 녀마다 담보다 좀리라다 죽으러 와길라
0: 나리
1: 디인디 갑드디게 다 좀바부디다 단데 연서다 들어서서 말이야.
0: 나리
1: 좀바부 파기 그냥 개발에 대한 가르시나 게나 되나게.
0: 다티샤 제장이 미강가자 제와 잡으시지. 어 제와 잡으시. 녀만은 시기 능규지미도 봐. 어디 가인스네다 좀 뒤에 대기는 이 가면 중아. 어 마음으로 시부치 말아. 마음으로 침발에 대기에 가이 생시 땡기 사티 차리 라고 이제 답 뒤지세요 망으로 시우치 말이 다시 야고 시부지로 와 멍시 돼 간도 피게 주물 봐 이내래 다 베디 심내도 법제 어 유리 경에제 제제 원진대 진행이 용자래도 가는 그거 제와디 시부지래제 어 저기 특히 가나네 대비 때 원진 지도도 한번 보장한테 정도 돼 뷰제지 당매배 견지 시부지도 어디 딜틱서지 제국도 나 제국이 어딘데 인디자방한테 다 단대 둘리디 망고시 집을 된 거라고 하도 제요라 제다 제 좀디 원래 정주 링제 걸어라라 제네래 동자 숨락자 임바요 로라 동다 숨락자 차용 거리 가가 로레 티브라 니마는 실럭티 마르바 럭티 멘디 담바 망고 시부 튕 거리 이내레 미정 예바지 가자요라 나디 여 미드 강에 가보 제발 어제제도

0: 달러 제베 미간가 티 토브레 제베 진제 제다메바 지도고 저기 저기 시비 차브라 미 디티디다 바 람사 람사 되는 거야 람사 저와 잡으 시우제제 녀만은 시 셈내도 법 리포팀 오컬레게 진예 용요레샤 디자랑 안데 인지미지 슈캡고기 어 디체제 인지미지 좀지 있는 에 정제의 뷰제인베 떠와줘 봐 디송제 어디제 제제 소소 좀지게 맞으네 다 디간게 띵자제 네트바지 미즈 따트바지 미즈 간게 로랑게 네바지 어딘데기 나와주고도 디안장간도 저 마장에 자시부도 락바도 현지 좁아버딘데 어 둠리 타마르 둠리 라마 타마르 쇼베 에 나쇼여바 어딘데 있어서 집이 나고 디안제 둠리 규제지 당고 주바딘데레 따디고디 시비티제 샤바디게 가치수 템버바 어가리 어디레 디네 방게미도 여바 디네 디디 주물랑 마요레 루게 좀리 유제요레 디네 스네 카레 주제 장다요 디네 레세 기주요레 어떻게 시부충버레 어디게 가가 제제 내가 시부지 브이르다 어 브이기 되지 버 딘데 템버레 어디게 가가 제다게 제접을 된초바 비다 유베딘데르 바 가사 신제림버데 총제림베딘데리
1: 그래서라 하잖아요. 행길아 지나게 아니 뭐 투제나도 다치 로버보이네리 참으로야니 삼베자스 카마야 컨데나로 시리가
0: 라세라세 라세

생게 조건 나봐. 드링게 표정 롱진 닌진 레고 캄게 롱진지 나당이 주베 실람 시빌린지 드네 주지지히. 렌진디 서크탕 좀지 닌주 중기지 체링 된 좁다. 집세 친구 남기 더부 된 좋히. 다 참아 체리.

다지 시바기나 다치나 몽부제가 소소가 다뇨가 초아가 차진도도 레드 사바 해줄라 통신도 도나 시발리 거기가 산노그 휴가 로졸라 다스가다 통신도 도나 메요나 루인소 효리그닌 가야 힘감 다친소 로소 조니도 로소가 해대다 왜 힘참바지 중나 뉴욕의 양다빙아 흉저지 람부토라 휴토힌금 그시 친소 로소 타히 양다부도 왜 힘참부지 말이나 뉴욕의 순정아 차롱용제라 휴지인겐바마지 타완나 공힌겐바마 언자시 힘금 다지 시바이나 친수 로소가 타히 양무다보도 창부 매비가 난처 조 현세가 형니 온도제리디가 뜻담본자이나 파마가 뉴욕달라 샹티클리드도 루인 동리기다리디가 뉴욕의 루인선 동안나 거기 롱히치와도 지룽 냄보소이가 공히 냄보만자리가 주친조제리디가 알바도

다손 파마 문용아 제가 롱롱 수수가 노달라 향티코안노 뉴욕의 희가다 인부마제도 공피 인부마제 자식가 최메레가 뉴욕라 샹부 이제더나 테가 뉴욕의 생강순정아 천호연지라 휴진 인바 대화나 고기 뭐힌가 네버도 수수라 샹더슈그발리 다 뭐힌라 파 존조도 조고이 뭐히바 차블린라도 친촌도 시촌니 춘린지마서 파윙겐도 겐츠 쿠르마히토 던지 찬히힌가 타나 파마카히가 루소소가 뉴욕가 뉴슈엔도 농축가 샤쇼티기라 낭미도 겔리 숭리 던지 힌가 던지 이온두 뉴욕가 멜레비가 도요티기 양골샤고요가 던힌가 던지다 유르모마제 송나 뉴욕 군수 양무다바지 차와나 공히라 잔히힌가 대중마 공시다 주감무점무여 힌가 니반자이나 파마욕 뉴욕라 주위가 저와더 토티컬레도 다 양다버가 로수세대더 구제 메바드리드가 지나카제가 소소가 뉴욕라 논추효와 레드 거기라 논추효리가 주진다 체인바다 뉴루메 더럽다 뚫리가 당간주 좀마가 로소 문제바 더룬트미토가 니동디 동신가 던제인데 탄제서 다 뉴욕의 나이나 아 응암자도 진난가 철라 세즈문디와 아 차리 닌카요 힌가 더러 파마가 자족가 아 제바디마 포위치도 뉴욕의 수술라 춘춘춘마제요나 란상 주희와나 파마가 다 자족가 제바다니 유토이신가 파마여드가 뇨엘라 자저거 체바 제바다 다로 파마도 뇨니바가다 제동냐마도 뇨요가 친송거 조시 마더박진거 다 뇨요다 슈초토 샴지도 자주초와 노도도 카치 다 슈초토가 무득자다 녀벌라 챙거가 란린조리가 닌카치모요 힌감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자나 답 받던 거 이제 같이 해 버릴 거.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이. 빠나 뇨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 이제. 오지 오게
1: 아쿠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좋아서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이 아클리 펑키 로제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0: 날쌍기 라모
1: 두번 넘어 이제구라와당 조금 힘제디비엔 자기는 등뒤 윤만뷰 이제 당원진 터주여 샹라 신조 등뒤니 등뒤치 다 최치위엔 자기의 토주비 신조

자위 모탄 루나 타왕 라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루 진비에 진신 춘비에 자루나 덴디윤 포모만비에 제동란 진비에 타왕 응바라 히주야 샹라 신중 긴지니 덴디다 체치위엔 자루히 토조비 신나 여바슈어

다 민다 지니는 뭐 저도 연바지 처리해 제디를 와 나초 그 셔르 아, 다 민다 지 세용비까지 다 민다 지 대년 답하는 춘 방이나 아니 뭐 간지 저 세방이나 담보 어 근데 셔르 민지 니 야나 셔르 민지 히비까지 미라 아 아니 아 치 많이 봐 된지 그 뭐지 에요 세방이나 요리스 답해 야바이나 어 남답 니마스 아니 까르마 강바 아니 로 아니 차오 차와 장와 라수 바 히레레 주비 그 다답 다테소 다블은 쳔마이나 데소데 체레지나 셔름 미에레스나 미레 고 데니고 땡겨요와 남히 주비 다테가 난카지 못 땡겨요 니마히 주비 다테가 난카는 니니마지 데니 데니고 땡겨요 딱 까마다 캄바 로 잠모 차보 라수 바 데소레레 그 라랑 다기 데니고 데고 땡겨요와 데니 미레스 단 데소 치에레스 바이나 치마레 치이나 데니 치바르 땡거고요 왠자 남다 니마 까마 라수 바 데소 주비 잔 데소 그 데지 치바 가게지 땡거만 누스 데니르 데소데 체리세딜 셔미나 치 마이 바그마리 데네타 마니 바데 체르제는 치 인케 아 미 마이 바그마치 에요 세바이나 치이나 미 마이 바미 요바레스 아 치이나 미 마이 바미 요바레스 따때 가서지 야비 가서라 베지 간지 가서네 베르나 어 시비 베종 하일리잔지 히주비 다다 어 따 너다바는 쳔바이나 고 치에리세바이나 치로와 시비 배종 사이리잔지 시비 가슬라 어 배종 그 치치리치리 시보여 봐 시리치 돈데 배잖아 쳐던다 하잖아 아니 사이리자다 사이리자 하자 그 지도대 된바 다 된대 봐고 시보여 봐다 지도대 된비 그 된대 그 치니도 고 니가 너 땡도와 된대 봐 이자 고 치기 맞아 왜냐 너 저래잖아 셔민치니 시비까지 미에리잖아 미마리 시비 배종 사이리잔지 시비 잔데 그 다 된도 좀 못 땡겨래서니 고치 야야 말이야 Bejong koron yung wot nere sana ko hiya amar ko shibi bejong lai li jan zi hibi ka sana ndigo nor shiba dan ziba la saba ke cheba mo wot ko ten yung gandwa Dine nende ju mire sene ko hiya amare Bejong ju mire sene jan de bejong ju mire sene nga su hiya hiya ju yomarwa Tende kesha hiya tong ju yomarwa Dine nende tabarin tsomba yina chere sere ko Ani tsi zhe se Venja nende chere se dira Dine ju dine ngot yung pika Minde ma re se Dine tsi yina mi ma yin bak mar Dine mi da tsi nika yinke 안디까지 미데다 셔민치 니히비까지 미데 예나 치 오옌바 니가 옌겐지 에오세바이나 다 니가서 여바레 답에나 세제 뽐바 오 캄바 쳔보 오 둥고마마 가르가르보 다 옌가서 아 제종가바 로산 잡아 아 사자뺀데 끈가 잔친 아 드니 아 가서 옌 다 가르서 그러고 아 벤치스나 잡아 라소바다 간손데 그 간사 사나무도 야 먹음이는구나 되네 마모여와 다 근데 제비 그 잔데 소다버는 쳐바이나 아 배차기나 세지 범바히 제비 잔데 미에레스 바이나 미리스 어셔 민치니 히비가 니 미테레 젠제체레잖아 세지 범바히 제비 잔데 그 주세리 제비 범바테 좀 못된 거여레스 카마 쳔보 히바다버는 쳐바이나 카마 쳔보 히비 제비 잔데 그 어 카마 쳔보 디지 못된 거여레스 그러와 아니 가 중고 모만 히비 가슬라 아니 중고 좀 모만 디지 Tengi ngō tengi yore. Kār kāpō hibi kāsila, kār ndō kāpō jini ngō tengi yore. Tā cī ere sabayi na cī yāng rēs. Cī yāng rēs. Jinsē kār rēsana, sē jī pāmbā hi jūbi dhān tīk, anī pāmbā tīk jī chēpā tī tengi yore. Kāmbā chēmbō hibi kāsila, chē yu kāmbā tī jitini chī jī, kō yip sā nā mūdō pōndi chēpō yōpa. Tūngō mūmāng hibi kāsila, anī mūmāng tī āradāng, tēmāyī bāg jagradāng, tēmāyī bāg tīni jākī kēmbājī mūmāyī bāg, ngāsū tūngō kā mūmāyī bāg. Anī kār kārbō. Sevi kasila kaanru di ji kaadu karbo yinba. Tende yinba yinza, taa se ji pamba da kamba chenbo chungo moma laa soba jibi ki jan deso te shir miin la tsi jan yinsi. Tende shir miin si nii hibi ka jimi da tsi nyinga re. Wa tende la ku misamba te yoyo maari. Tende nyinga mayinba, shir miin da, tende tsi nyinga mayinba gima te taa kondi yaba na yiri. Ka laa soba ka saji yigi sanchi, yigi changba deso te taa miin da tsi kaya mayinba ra deso ten tengo yoyo maara wa. Tende yinba yinza, shir minzi nyi hibi kasa la, di nyi la chere zina, ani, mi yinla tsi ma yinba, tsi yinla mi ma yinba, mi da tsi nyinga yinba, mi da tsi nyinga ma yinba, de da baga ta, mi yu, kwa tsu yuwa pari res, mi yu tsu yuwa pari res. Tende yinzi la, mi da tsi nyinga ma tsudanga chani hiya yaba yinna, mi nga, tende, kwa godeen chak chechungu toni, tsudanga yang, mi sun yodang chi yidang, mi yin yodang, tende nama ma rang, nyi yuwa pari res. Wata, nizo te chere yisa ba yinna, tanga tsu, tende, mīndāng cīnīng mīcidōngshī, mīndāng cīnīng mīcidōngshī. Tā tēli ngāzō tōsī yāng, nīga nōr mīsā tōnāng tēgī jī kāhī jīndū. Tā kāndā jī yōrī sēnā jī, shītāng kāla ngāzō
민당 친인데 응갈망갈 쓰는 가서 공도 못 보지 이러와 대인디라 다 민대라 양 나시가 가서 의민당 당미 되니 지저다 되질 쓰니 가서 민대라 나다 예와 세나만도 고 나다 되는 문자와 야거 대인디라 다 원아 의민당 당미님도 응갈가망갈 쓰니 좋아 던지지 꽤바이나 되는 가서 내 간대데 자고 그래 들어서 간대데 지 땅고 사래 다른 이 바르던 가서 투산지 얘기했었지. 대인들아, 실 의민당 땅민인데 응갈까 망갈 세용비 가서라. 다들 안 가서 간대지 사는 동거군도 세용들아. 다 이찔라 뛰나, 좋아. 민 코로나 따서가 다기 찔라 뛰나. 아니 의민당 땅민인데 타지든 가와래스. 와 이찔라 뛰나 의민당 땅민인 가와래스. 다 대들 많이 봐. 왜 그 이거 타대 박자니. 실 공이미다 땅이 희비가서 그 유타대발에 연한 적으로 와 실릉이미다 땅이 쓰니 그 유타대발에 저용이 가서 라 안에 공이미다 땅이 있는 거 말이스 나때 안 좋아 빼지지 야야 봐이나 빼지지 그 돈을 사기지 봐이나 빼르나 나와 그 집이 잤지 나와 그 집이 잔데 따버는 쓰 봐이나 다유 안 좋아 난카가 나유 골아야로 와 나유 골아 다유 찌 코랑 그 돈이 띠니 희가 봐이나 나와 그 집이 잔데 나유 골아 코랑 따 아니 나기 집이 다데 나유가라데 치르스나 응미레스 고 땀이 마레스 고 응미이나 땀이 많이 바 딘딜 어 이게 나위 고라 코 나위 고라 찍기 톤디 잡아이나 나기 집이 다데 코지 응미 코지 땀이 있으니 데르시아요 말아 고 응미 찾을 거 땀이 많이 바 빼데 나기 난조 어 사기 집이 다데 사기 집이 응이보 데라 뛰니 게 잡아이나 이게 데라 뛰나 사기 집이 다데 데 응미레 마도

레레레레라 이끼라 뛰나 님이도 땀이 있는 거 레스 이제 셔 님이도 땀이 있는 앵글에서 멍글스 빼나 나와 히지비 그단데 셔 고 님이 레스 저는 나와라 뛰나 고 님이스 나와 히지비 단데 셔 고 땀이 나는 로그리스 배차게나 무 파바 간자 때리지라 나와 히 미타비가서 고랑 땀이 찬다 고 전쟁의 바이엔자 님이도 땀이 있는 건 멍글데 히비가서라 이끼라 뛰나 멍글스 이게 찔라티나 님이 담이 있는 걸스 이게 타대바 쉐기 찬 희야 바이나 님이 담이 있는 망가스니 오다 던지 증가도 님이 제태고 그랬스 님마다 체르서는 뇌절다 지지지미래 단 뇌절다 지지지미세데 민테다 타팔라 아가도 진짜 희에도 유명히 찬 뇌절다 지지지미 치바시고 그러와 던지 예바이엔자 뇌절다 지지지미데 응갈가 망갈세니 희야 바이나 다 되나 아가도 사히다이죠 사히다이죠 간데세딜 이게 찔라티나 뇌절지미다 지지지미인가레 대제지미다 지리지미인가 배차야바이나 배차야바이나 어 싱게기 주비가 다지어와 싱게기 주비가 다테 아니 여 러다가 잡어 찐생 코로나 제용비가슬라 아니 또 뉴제리 싱게세니 코 미세 그 코 싱게세기 비젠세 가기 시지요 말 딘들 어 러다가 잡어 찐생 때라 싱게기 주비 다테 코랑 뉴제리 뉴제인 사딜 코테지 아니 지리인사야 요 말 지리인사야 말와 다데 마이 바게 배차야나 무 카친부 나냐냐 아 근데 짜야 생대바 답 그 던지 그 고식이 옆대 생계단 잡아 되지라 나도 생계기 답이 갔으라 대까지 생계기 받대 못되는 쇠 봐이나 그 지르 차대요 지르 차게 비 전생 처리 있어 봐이나 그 대답 답 알아 그 전생 지 얘기하러 와 어 생계단 아니 조다대 나비 전생 지고 생계기 답 알아 되네 그걸 지르 그걸 지르 인 바이자 생계기 받대 그걸 아니 뇌제를 써야요 말이 되는데 요 찍가 되니 해가 봐이나 되자이나 지드인지 메 봐다 지득미나 되자기 미인지 메 봐라 되인들이 이겠지라 되나 되자디 지르지미야 가와 이제 다 이게 타 대비기 찬이 해가 봐이나 야나 쉐기 찬이 해가 봐이나 되자다 지르지미니가 야 말이스 고 닌가이 받는 요리 빼차기야 봐이나 어 싱게기 지비기 자데 어 아니 라다가 잡어 지제 때나 뛰나 아니 건 되자시 아니 싱게기 집이 다데 어 카제 나냐 응고진 던데기 치르는 멋지라 디니 히 야바이나 아니 콜라치리 아 지드 차데 바레 디엔드르 이게 타데 바이나 시 찬히 히 야바이나 데자데 지드 니미니 망갈스 근데 이찌라 뛰나 히 디니 히나 데자 디미나 지드 니미니 가바레스 디엔드르 다 민고 코르테 다 도디지 히나 샤당가 다 던데지리 디엔드르 다 샤당가 간조 민세야 데 간조 디준 초아가나나 다 고 베세 탕탕 가이네 어 디진 간조 가다 개차 주는 것 제대로 간조 민데서도 다 베시 다 그 땅의 땅이 말이야 제대 왠자 다 다티지 그 나야다 그 다티지 취녀 때라 아니 그 로카 쇼바다 야나 때라 산기 동안 대 하자는 뉴뉴 차대로 와 아 뉴뉴 차대로 디디를 다 네가서 간조 베랑 그 토모 많이 봐 그 다티기 요노고 난 얘기 하겠다 민게 나야 고르대다 아 디디랜자 지 코니코 희자 받던 데지지 디디를 싫다 민데 하자가 같이 버리 진진지에서 봐이나 다 간조 남을린디 토르히야 봐이나 다 아 되니 자카르나 되니 그배 소보라 소바가 다 머리 간다지는 소인 봐 이해나야 아 다 그런 거 머리 되겠고 아 라소고 존하고 찌처리스 되면 그 깨다 얘기 돼서 차리요레 되니들 다 깨시는 소인 봐이나 깨시 그 속잖아고 돼 간다 두대 바래 해서나 그 미나 두대요레 깨시 그 속잖아고 돼 미니 진진지에서나 깨자 그 조화 간다지이나야 아 그 조 농고 조지 지르잖아 그 아 깨자되기는 아니 민 마모드니 치트 치마보가 제바가 치마트 아니 데라티는 가서 땡지라서 봐 계속 중국여로 봐 땡지라 깨자가 요아건으로 그 짜이짜와 민데 메소바이나 아니 그 치세야지 저기 메바레 아니 민다 치데 메소바이나 아니 그 제바세야 되었나 짜와니니 아니 그 요아요 말이 요타 메바레 땡지라 그 깨자 세야 되는 소바이나 그 민데 속잔다고 지리 땡데인들이 다 nganzo shutsutun jadon rogu yore, dire dan pejin rogu yore, dine dire dan kor shutsutun peji dan jodon da kor tenni, ani ko meri kanda kanyana koranji, ani kecha de, jen rinpon rabo di, ni togo gu yana. Ani tiga nenga ngazan rabo di, kanre seba yana. Ani ko shangi, saba kanda kan, shingwa deso la, ani rang rang so so go ke dan tenbi ge da, tse denji, ko min saba di, tagi ba. tāpā māsī mīn tēsū tsō mātē pēshē tāngi kō chadar tō tōngi pātē tā ngācān rābō jī chādī yore kātē tā kōr tītō tītō tē shāngī sābā gārī tēsō lā rāngē tā tēmbī cēdē jī mīn sātā tā mātū tā nā yā kō shū tsō kū tō tō jāchē tā kōshīn rābō jī shī mātū

0: 부지 땅 옆에 있나 아니 저기 저기 장간지로니 고모 인정하고 여러 아니 저기 저기 고 아니 계좌진이 나야다 아니 데라디비 얘기 돼서 소마한테 고 냠인로고 여리 진짜 얘기를 아니 고 민스야데 하장겠다 같이 보자디요 디인들 고 민그 땡땡이 나야다 민그 좋츠이 나는 대수죠 르크바데랑 가서 자와 니니 그런 통추시 머롱아지리 하버도 처리세 되다 고 최대주 기반나바 그 최대주 미 아니 사바 따제 마치 대수 소마된 가서 아니 고 마수고는 고시 시작했대 치다 같이 난 거다 대신다부지리 데인드르다 고 민그 나야고리 히비고 혼진데라 테니 아니 가서 그치르진다 아다 민그 지바다 아 민세야디가 같이 라겠다라 아니 나르미비 고 니히 사바나부지 니지 당 라게 디징 초아가나라 아니 라게 그 토니 CDG 민대에서 좀 강타도 지더니 배시 또 차도 전도라부지 시제때 하장하다 냉가라부지 차디여바리 된전여바 인자 아니 안소 베진 영화와 저진 인적 가서 그냥 이제 때리 수용으로 그런 거 이몬 추몬 치몬 쓰라모 라리 모빈난랑 타이자 모빈야모 달라모반 마오 먹게 마요 거기 차 쓰니 고리들이 치소도 가 대인들은 안소란 쇠바이나 다고 이모다 아 추누라모 아다 아 아니 쓰라모 발아소 바가다 지모 바가 난랑데 지츠고네 쓰기나 그 쯤에 잡아다 보더니 뭐지 열이 되면 자다 대속은 나니자 치 아 내가 잡아다 치 내가 책임 잡아지 처리했으니 이니 아 몸비 야모 달아 몸 받는 세니다 다다 다니는 몸 받다 다다 다니는 몸 받으나 야다 랑게지 아더니 민다 다 민다 영게 파버도 처리지나 아니 그 슈소군은 아니 튀는 비기다 등상게 샹이 사바데 속이다 아르라 다니 간에 간에 저 랑게 돈은 다니 간에 간에 따기면 다 뒤고는 가서 몸 보지 몸이요리 단데 몸 받대 처리했으니 아니 조진 잡아지 잡마트나 요상 아버지 시마트 바이나 아니 마오 발라 치르잖아 아니 세덴지 베게지 마 마기나 타코 마 므니바 마 마트바 아 니가스는 마케스야 되다 베미지게지 마그나 아니 마 므니바지 창로고 요리스 진정에 바이자 아 아니 다 민거 르바 다 남양데 소랑 가서 로조시 예 바데 주니 아 다 민스야 되 같이 몸 잡아지 임 받다나 니히 아 덴보 잡아지 니 터지다 아 아니 가서 디정 초하는 거나 강의 주니 거니 아니 단위 사바가 민생에서 소말을 다 배시돈이다 하장 같이 뭐라 보지 찬두스 오다 때리 디세 공항게 아 드니 다 미다 친이 멋졌던 오데리 치된 가서 그다 난데 문유와 지 가서 시바리 다 드랭게 혼전지 난데 단절 때 나서 상의 자지 그 조안이 마규지 디그 너나 조아 당보의 강에 있어 봐이나 아니 미다 친이 그 멋졌던 데라 这是门道那么你有把的看着这些是没这么门道你有把的看着这些是啊的我说三一下这个抓当不停你抓你把的看着也是把你呢是对着的名当的你记着的名你应该用吧有的没是对别这个托你你三一起是我当你这里是的了的人给他从前就做你当这里抓你应该把的第一的了他 생긴 남바크 조안디니 고라 상기지 당니 아니 라나소소겠다 랭카네다지 자고사리 오다 디쇼라 아니 산노치 다루시 세네 오다 휴지데 아니 드링케다 혼생 참데 나 이야기 자히데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칸노는 뭐이 드린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천이나 워캬니 데 모기도 저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야야야 거기다 조신권 조신권
1: 요요
0: 위마이나 위츠마 라바리 베데 단수 위츠마 진다르고
2: 베데
0: 무기 두칼레치지 제와나 무길 툰데 더스 모스 토치르고 거기다
3: 요요 요요
4: 아고 군조 다초 다강 그티도 찌찌 데니 신속 라자 야드고 다 파치 로 톤조가 어머 멋지자 셈바효자 주르래도 거고
2: 이야 야 저저 저저 단단 파파야 엄마 여도 사다린 군조라 롱띠지
5: 아지 나나 군조로 띠티 아지 다 된제 조 만도 나 뭐 차운도 다 주니 카디스조 손이니 야 이지미고
4: 헤 다든 뭐 자체라
2: 다다리 거마 지도 돈로 드라를 깨자 담시지
0: 야야야 근데 저 신소 좀 산타나 깨자 뉴스 줘 때문에 지망이 저 기출 뒤지 민거 커
4: 남매치 들이 맞어 신소 말로 능으로 도서 좀 줘
2: 야 커져 커져 우자 맞으면 저 수배 짜고 기다고
6: 야 그거 된줘 된줘
4: 오 루베
6: 저 들이 깨자 안 자차고 시에드 거
0: 야야야 루베는 그 원하나 총 같이 지어버리래
6: 고프조
0: 오
6: 다 내가 나 찾아
0: 다 내가 자리 돌리면 그래 토치나라 장코체 옌을 치면서 토사만가 장코체 길에 파지 콤바지 제지를 상거르베
6: 어 때야 모르지 마스 좀서
4: 오
6: 아 좀아 갈래 쳐버리고 네 보체 내가 안정된 때 쳐서 마치지 까참이 그것도 보지 콤바 충전을 카체 줘래 대 강바 토지기엔지 고라노는 시보얀 도초르고
0: 제제제제
6: 대디 쳤제 고라노를 채담나 조레리 흉제담나 조레리 다 강다 치시엔 도초르고 효자효
3: 요요요요
0: 요르베 야야야 거기다 나도 이 처마 르벤 스케디레호 나 르벤 초키나라 당국이 종초 찌라 두켈리드시 찌레레 오다 탄다 진차디 다리 응우게 클릭던 유드스나 띵우게 탄지가 르벤도 크기라 토지 릉버존데 제슈나 친디어상 크기 로바요가
2: 로바요 따로 때디가 그 르벤라 총기 야모지 짜지고
6: 야야코 땡이 초 총기 공동지고
2: 야야
6: 오래코 탄소
0: 오
6: 치료 린상 야래도 나 뇽스코아
0: 오 요요 르벤
6: 띵이 단다지 주대지
0: 오지 오지
6: 오야 다 쳐서 문 틀려가 저 장코 계획서 시대 때 쳐서 콤파사바 때문에 휴티
3: 요요요요
2: 저 니기 그 종서사바 제차티나 종서자 맹라 대시 종서서 따나 치리다 싶어
6: 대고마 야무다고 저 쳐서 제나
0: 저리
4: 오리 고마 야무가
0: 민 야무였죠 민 야무였죠
7: 돔 나바소 대리나 짜기 닌제 그 녀모지래 테레세나 기너 나조 로종조 니피시니 친휴 레주쇼에 니모키레 닌데 테레세나 나조 종조 종모 추종도 폰소니 찬사젤리 그 니모키레 원로 종도 종모 짜히가 캄바 디미트조 몽토 차타시오레 토마 가스교
8: 뭐야 종모초 닌제 카마도 릴레 냥효 아 녜 멘토 루랑겐 도 토마 데밀링가 효 아
9: 뭐야
8: 대신 긴송
9: 예
8: 데미테 콤바 요얀속 따바 동보 들고
9: 오 야시
8: 린치
10: 예
8: 제 콤바 점 따바 선바 들고
10: 오 야시
8: 빰바 데치 오모
10: 요
8: 다지 악 다지
10: 요
8: 들에 악 다지 제 망고
7: 다히 다시 좀 좀하게 캄바 히고도 안아빌리 코 캄바네 히히망 에코 테마카 히뉴와 헬렌데 다 마자키 니히멍 다 컴바데 데스 야야나
6: 근데 오마야 데메데 문 좀베 총녀도 데 니마티 크루폰을 파티초 야코 자히 문텐데
8: 요 여러분 펜수
9: 요
8: 텐로
9: 요
7: 다 들은 게 세고 고런 담보데 차서
11: 너무 맛이 엄마 제거 타지
7: 돔 나바소 셰고 고런 닝바데 고툴레 인고 셰고 고런 닝바데 사토 녀디시비 폰소도 큐드니 门前唐琼有位张姓蒙多多，刚站给人家。

0: 야, 협보 체리지.
1: 바제 도와티지 몬달린 사리.
0: 어다 그래 도와티 돈 여휴린 거리.
1: 제제제 협보 다 고마리.
0: 당한 도와지 전시에 나지면 용달이니까. 다 된서 다 지도 가나야 나가 도와티 미제 제겠다. 네거가 다 도와 지도니 여휴르고.
1: 제제 협보 고마리디. 도와드 파 갈레갈레 뇽스 파티한테 좀아 받겠고 사리.
0: 테레 고마리.
2: 야 조부, 다음에 그 말은 살로 조수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 레이들 삼아시 뭐지 삼조래.
3: 레이레이.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뭐고 삼아시 뭐마 삼조. 레이디 키스한 거.
4: 버지 사산도 버지.
2: 레이 버지 사지.
3: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5: 오.
3: 알아래 제도 거기도.
5: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아
3: 야야야
5: 야 아고 제토
3: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늦었지
2: 야 저희
4: 저희 저희
3: 세향 음악에
5: 요요 세향
3: 소주 깨져
5: 요
3: 주마 깨지
5: 주마 깨
3: 때 모로지 세계 야 고친 이거 뒤도
2: 보면 돼 루샤 저 좋아지
5: 요요
4: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3: 오 쟤때 힘벌고 저거 가자 대체
5: 요
3: 다 세트에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5: 요요, 쪽자 제단계.
3: 네, 라사브라 단계. 야, 세트지. 야, 세트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5: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선로가.
2: 저기 뭐 선로지.
5: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서래. 출라이드 말래.
3: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도 싫어. 맞대는로 다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2: 그때 맞음에 보모 조지 들라터만 거. 여기 뭐 선크리티 삼아 뭐 보는 요 산툴마.
4: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3: 졸라 저 쳐올 거. 다 땡어 저 로초 길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초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길테 담보리 거야.
4: 제제
2: 레테테 삼아한테 사투 조 제사. 대산다 올림테 삼아 돈을 드 졸라 녀 거로 졸라 말에.
4: 제제 다 거기 조지 드레.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